아니, 나나 희이 되긴요, 저시도 안 오. 바이보와. 바이보와. 아니, 식구예요. 바로 외로 노버래요. 꼴리키니마 소매니 하나. 아, 외로 노 스튜디오 라디오 세비고 싱가. 아, 요카 도다. 5 horas e 52 minutos.